0: whenever you want it, wherever you are, at the palm of your hands. Listen to FM 94.7 anywhere with the Fairchild Radio app. Available now for free on your device's player or app store. Connecting you to the community. Anytime, anywhere.
1: The following program speaks to the Korean community, uniting the world for your listening pleasure at Fairchild Radio, the multicultural spirit of Calgary, CHKF 94.7 FM.
2: 듣고 있나요? Radio 6.
3: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Radio 6입니다.
4: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아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한인 라디오 방송 FM 96.1 라디오 6입니다.
5: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다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6: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7: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8: 안녕하십니까. 유아진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10월부터 캐나다 전역에서 가계 경제와 건강,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각종 제도와 법규가 새로 시행되거나 변경됩니다. 지원금 지급과 노령연금 인상 소식부터 세금 이자율 및 의약품 관리 규정까지 꼭 챙겨야 할 변경사항들을 전해드립니다. 10월 5일을 시작으로 자격을 갖춘 가구를 대상으로 비과세 지원금인 캐나다 식료품 및 필수품 혜택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2025년 세금 신고 기준 가족 순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개인은 최대 $679, 부부는 최대 $890, 19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234가 지급됩니다. 또한 노년층을 위한 노령보장연금도 물가상승률을 반영